에세상 타모나 데니니 레이스미 코밤니 아이디어 퍼사오기리니 무장문나이 메테니 게지라오 기비오네 오나미카 브로몬니 가랑오등세 그남테 흔함문바이 레이스미 코밤니 아이디어네 다이는 타모나 흔하성흔에 라네자등 비빈 브로니 가랑오네 비등세 그남테 그 메테니 바트라 카틴도 소이가리 하팔 다후라 앙